0: 车，我放炮了一个狗特务，那个狗特务长得他也不是外边，他也不是血眼，他更不是大老内，我把他放了，这是狗特务的东西咱不要。哎，篮子
1: 哟，
0: 踩一脚
1: 谁
0: 出息，你不猜我猜，呸，来大家一个人猜上一桌，
2: 猜
1: 猜猜
2: 猜猜猜猜猜猜猜猜
1: 猜猜猜猜猜猜猜
0: 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猜